0: un gars patient.
1: Oh, je suis muladé.
2: I think more books will help us to build better futures.
3: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.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.
4: 미래는 스스로 저절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직접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직접인 호기심도 있어. 일어나는 그 변화에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에 있어.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다.
3: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결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.
2: 그가 인생에서 만난 사고들, 예를 들면 주교지근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갔던 중 벨버스턴 항구에서 난 바람이 마차에서 떨어졌던 지각각 거슬리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5: I feel that a huge advance are being made on social level, while at the same time the larger structures that should support us are fading away.
2: The past was yours, but the future is mine. 어제 며칠 전에
5: 정말 아주 명확하게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다.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그 사람처럼 반가운 발견이었다. 나는 미래에 대한 단짠을 담게 되었습니다.
6: Ich freue mich darauf, meine Freunde wieder berühren zu dürfen, wenn die Pandemie vorbei ist.
7: Zastanawiam się, jak będzie ewoluować doświadczenie czasu i przestrzeni.
8: Hast du eine Idee, wie wir im Jahr 2030 leben?
9: I expect our collective intelligence.
10: Meine Vergangenheit bestimmt meine Zukunft nicht.
11: In the future, I believe. The past, I doubt.
12: Predictions are difficult, especially when they concern the future.
13: The future is a strange, very strange thing.
14: Ich hoffe, mein Auslandssemester kann irgendwann noch stattfinden.
15: I hope to fearlessly mingle and mix with my friends again soon.
16: I propose that the next Nobel Peace Prize goes to the organizers of Black Lives Matter and Black Votes Matter.
17: Das Patriarchat ist noch nicht abgeschafft. Ich will das Matriarchat wieder haben.
18: Jag hoppas på en framtid när det är fritt fram att vara en kropp i världen igen.
19: Tengo saudades de un bon futuro.
7: 시카타가 나이.
16: 샘김베추 만김베추비.
1: Ich hoffe, dass wir in der Zukunft mehr in Spektren denken, weg von entweder oder, und dass Lobbyismus verboten wird.
15: I will research the phenomenon sleep.
0: Ich unterstütze die Veränderung.